0: 있습니다.
1: 논스톱 더 베스트 니덜랜드쇼 뮤직 스튜디오 NL 니더팝.
2: Look at you, looking good, my friend. Safe to say, if we could, we would do it all again.